다시 몇달 앞에서 좀 집어넣어봐라 그만을 올려주오메 동기 두어 거와 하 그대는 경마리 피나서 버티 사질라가지 하나 해를 일라 아니 아니 이게 하나 일라 시키네 먹어봐 아이나 좀 봐봐 좀 나이 볼만을 고르 나가자 우스탄